않고 흐트러진 머리가다 두귀미 티가 느렸구나. 비가 흐르나 눈물 옷깃에 모두다 사무친다. 엎드지며 자빠지며 천방지축 따그려.